0: 내년은 춤을 아주 많이 출 거고 될 까라호 노래들을 작곡해서 완전 엄청 유명한 라푸타 오스트리아 가수들이 내 노래를 부를 거니까 돈 엄청 많이 벌고 despeinar la cotorra.
1: Y ya sabes, este año pagarás por tus hobbies, pagarás por tus propósitos y el año que viene vuelta a empezar con el timo del Proposipower. 3000, hurry!